울어 딜레 코이즈가 쳐 코이부가 라밍 우하오네 코이 도수 보 마나루 자가 바방송 소바로 베게이사마수 모네 미 피니라고 자가 벼라 찌마라 마비 베게이사마수 모네 미 피니라고 자가 벼라 찌마라 마비 마미 피냐 찌마라